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이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것처럼 살아라. 아파르시 샤고 합본 시다게 제디데스 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를 왜 인용하겠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용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과 먹어온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먹고 사는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다루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했는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네 그럼요라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과 거짓말로 마비되고 거짓말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소서. 시장님의 아들 여기 계신 분들 원하신다면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가장 높은 자리에

0: 모르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를 벌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입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산속에 있든 대단한 사람이든 축구선수가 됐든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죠. 신에게 당신은 먼저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신분을 훔치는 곳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들의 지위를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약속을 읽더라도 당신의 패러다임이 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생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 당신의 이미지를 훔쳐가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담대함은 아들이라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대단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대담해질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불안감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족이 함께 여기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목소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말이 당신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되길 바랐어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멋진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을 인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인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경건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마가 오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신이시니까요. 그는 신이 아니야. 당신은 신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방금 한 시간 45분 동안 당신이 잘못한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도록 벌을 받으신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확실해요. 집 주변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필처럼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수평적 관계도 개선될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육신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자라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인하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거룩한 면전에서 저는 거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즉 여러분을 형성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미친 부모를 뒀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미친 부모를 둔 적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알려주면 아버지가 사물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를 존경하며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